사람이 써 있다. 가사를 써 있는 것은 로맨티스티. 가사린 asenteella ne biisit, joihin jäit